그렇게 어서이 했지아 더부진 안 그래 공호대 뭔가 마마나니 분나니 캔 분나라티네자 집에 버티주룩 아세포르사 대하이네네 디제다야 terus Hendra Mama Wulan Aki Malabar ini Mei Mei Mas DME Mama Devina terus siapa lagi Kang Eng mah lagi goes mungkin ya Kang Eng.